0: 시다 바라리 알레르데 난 아침 마루카 여기로 도갈데 데 오나 코시다 바라리 알레르데
1: Český rozhlas Radio Wave. Děláme vlny.
2: Radio Wave.